0: 98.1.
1: Bonjour, vous écoutez Radio 4BFM, la voix multiculturelle de Brisbane.
2: Comment tu vas, Radio 4EB?
3: Estás escuchando Radio 4EB, no le cambies.
0: Welcome to Radio 4EB FM.
4: Many languages, many cultures. Sharing the world on 98.1 FM.
5: 어느 날 브리즈번에서 라디오 채널을 돌리는데 한국어가 들렸다면
6: 당신이 사랑하는 브리즈번의 정보를 속속들이 알려준다면
7: 혼자 있는데 맛있는 요리가 먹고 싶다면
8: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곳이 있다면
9: 브리즈번 유일의 한인 라디오 방송국
5: 코디오
9: 코디오
10: 11
11: 매주 화요일 밤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
12: FM 98.1 MHz
13: 달가나의 라디오로
14: 여러분의 곁을 찾아갑니다. 와!
15: You're listening to 98.1 Radio 4EB FM, now broadcasting in the Korean language.

0: 브레스 스크린 이방암 검진 퀸즐랜드의 안내 메시지입니다. 이방암 검진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권장되며 특히 50세에서 74세 여성에게 가장 효과적입니다. 정기적인 이방암 검진은 이방암의 초기 징후를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40대 여성과 75세 이상 여성에게도 무료 검진을 제공합니다. 의사의 의뢰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통역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예약을 원하시면 1320-50으로 전화하시거나 breastscreen.qld.gov.au에서 예약하세요. 퀸즐랜드 주정부 승인 브리즈번 방송국 스폰서
1: You're listening Radio 4EV 98.1 FM.
2: This is 4EB FM.
3: Hello, beautiful Brisbane.
4: Bonjour.
5: Hello, buongiorno.
4: Kako ste?
5: Grüezi miteinander. Živa, baiva.
4: Vanakkam.
5: Dzień dobry.
3: Hola, amigos.
4: Hey.
3: Kuida.
4: Dobri den.
5: Mimimas, yasas.
4: G'day.
6: Una poskivan.
3: Ni homa.
7: Hello, LLA.
6: Guten tag.
8: La madiena.
2: Sharing the world with you.
9: 여러분은 지금 브리즈번 유일의 한인 라디오 방송 달가나의 라디오 달라라를 듣고 계십니다. FM 98.1 글로벌 디지털 라디오

수영, 낚시 및 요트를 할 때 지역사회 안전 유지하기. 혼자 가지 마세요.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세요. 주류를 섭취하지 마세요. 자녀는 항상 지켜보세요. 수영과 수상 안전을 익히세요. Royal Life Saving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.